0: 엔고의 와니가로 할까요? 이젠 뭐 이젠 뭐 이젠 애뭐 하고 생각 뭐갈 마디 서고 밥안 그래 아따 스바탈리 그래 어 마투 살아 그래 하디 뭐 왜 아들 일러 어
1: Bye.

0: 생긴 또
1: 아, 나 생긴 또 진짜 두 달 안 되고
0: 말아 생긴
1: 또 두 달 말아
0: 와 하늘에 뭐 생긴 또 잡아 브로
1: 아, 나 생긴 또
0: 시시시
1: 아, 나 생긴 또 뭐야 아, 뭐래
0: 예, 깨끗한 또 그래서 몸따오
1: 나 완전 몸따
0: 아니요, 말아 못 막아니 구울 팀에 걸어
1: 왜도 말아 아유, 부도
0: 아유, 저부도 시시 아유, 나, 나 거의
2: jenis rame-rame
3: kok gak ngono
2: gue wes sunat tau rong sebenernya sunat aku tau gak temburan yo ono gajahnya kuadi ono ulane kuadi tapi gue juga ngentut gue mah ngentut tau rong lu sopa ya sah oh berarti ya saya jadi ulo dewe lu iya lo biye
1: ayo tinggal